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 아침 루틴으로 사과 하나를 먹거나 혹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베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고 하는데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돕는 핵심 성분은 바로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스파냐 나바라 대학 이사벨라 쿠리 쿠즈만 연구원은 과일과 커피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며 특정 항노화 식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에서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1인분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 킹스 칼라지 런던 아나 로드리게스 마테오스 교수는 폴리페놀은 심장질환과 인지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 컨더 쿨레 교수는 폴리페놀의 주요 공급원인 과일과 남세 같은 식물성 식품인 만큼 건강한 노화가 특별히 폴리페놀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베리류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세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구조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베리류 과일, 과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돕는 폴리페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늙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나이에 비해 신체 기관들은 더 젊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와 비슷하게 늙는 기관도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각 신체 기관별 재세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간. 간은 5개월입니다. 간은 스스로 기능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몸속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 간의 70%를 떼어내도 2개월 안에 90% 정도 복구되곤 합니다. 하지만 간의 재생 기능을 믿고 술을 많이 마셨다가는 간의 주요 세포

포들이 손상돼 간경화가 생기고 간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뇌. 뇌는 자신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뇌세포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 재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세포들이 충격 등으로 손상될 경우 치매의 요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구와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두 부위만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장. 심장은 20년입니다. 심장은 재생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생에 3번에서 4번 정도 원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눈. 눈은 자신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눈 또한 뇌처럼 일생 동안 자신의 나이를 고스란히 먹습니다. 각막 부위만이 지속적으로 재생을 가능하며 이 부분은 손상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복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 폐는 2주에서 3주입니다. 폐 겉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2, 3주 간격으로 재생됩니다. 하지만 폐 깊숙한 곳에 산소와 가스를 교환하고 활동하는 세포들은 재생에 1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구멍이 뚫리면 재생이 원활하지 않아 폐기종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 피부 표면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재생됩니다. 피부는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생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피부가 콜라겐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뼈. 뼈의 완전한 재생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늙은 뼈는 연골세포에 의해 파괴되고 조골세포는 새 뼈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중년에는 이러한 재건 작업이 느려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장. 장은 2에서 3일 정도입니다. 장은 융털이라는 작고 손가락처럼 생긴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이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재생이 빠른 이유는 음식을 조각내는 위산에 노출돼 있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손톱. 손톱은 6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손톱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손톱은 매달 3, 4ml씩 자라나며 그 속도가 발톱보다 2주 정도 빠릅니다. 이는 손톱의 혈액 공급과 순환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3년에서 6년입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1cm씩 자랍니다. 여성은 6년간, 남성은 3년간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은 6개월에서 8개월 한 번씩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자꾸 뽑으면 사이클을 잃어버려 성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돕는 폴리페놀,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빨리 늙는 부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체 기관 이것저것 어떤 주기로 재생하는지를 알고 나니 어떤 식으로 보양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나요? 만약 신체 기관이 손상을 입었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생 주기에 따라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